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6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8일 아침 이와떼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 아오무리현과 이와떼현에서 진도 5 약의 강진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의 관측에 따르면 28일 오전 5시 21분쯤 이와떼현 앞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5 약이 아오모리현 하치노해시와 이와떼현의 후다이무라에서 관측됐습니다. 또 아오모리현의 미사와시, 노헤지마치, 시치노헤마치, 히가시도우리무라, 하시카미초 등 이와떼현의 모리오카시, 하치만타이시, 다키자와시 등에서 진도 4가 관측됐습니다. 그 밖에 진도 3에서 1이 홋카이도에서 간토 코시네츠의 넓은 범위에서 관측됐습니다. 진원 깊이는 41km였습니다. 이와떼현 앞바다에서는 지난 25일에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해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6강이 관측됐는데 이번 지진은 해당 지진의 활동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25일 지진 발생으로부터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0: 이번 지진에서는 길고 천천히 흔들리는 장주기 지진동의 계급 1이 아오모리시에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계급 1은 높은 건물 실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낍니다.
1: 미 중부사령부는 27일 이란 국내에 있는 무인기 보관시설 등을 표적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란군이 미국의 동부시간 27일 이른 아침 파나마 선적 유조선을 무인기로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 부근을 통과 중이었다고 합니다. 중부사령부는 전날인 26일에도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이 이란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틀 연속 공격한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시간 28일 오전 8시경 SNS를 통해 이란이 휴전 합의를 또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돼 이 임무를 군사적으로 해낼 수밖에 없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며 그렇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란 측을 견제했습니다. 양측은 6월 들어 휴전을 포함시킨 양해의 각서에 서명했지만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24일에 두 차례 발생한 규모 7을 넘는 지진으로 지금까지 1,430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생존율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진 지진 발생 72시간이 지난 가운데 무너진 건물 등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구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는 24일 밤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7을 넘는 지진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의회의 로드리게스 의장은 27일 오후 국영 TV에서 지금까지 1,430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3,23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정보를 모으는 민간 사이트에 연락 두절 정보가 접수된 사람은 27일 오후 현재 5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에 따르면 각지에서 피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도 수도 카라카스에 인접한 라과이라 주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구조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외에 지금까지 각국으로부터 2천 명 이상의 구조대가 도착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율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진 지진 발생 72시간이 지나고 있어 무너진 건물 등에 매몰된 사람들의 구출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1: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시비아 외무장관이 30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모태기 외상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비아 외무장관은 수도 키우에서 가진 미디어 취재에서 일본이 재건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과 우크라이나 무인기 관련 지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26일 시비하 외무장관이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모태기 외상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비하 외무장관은 26일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미디어 취재에서 일본 방문의 의의에 대해 일본은 기술과 비즈니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며 지뢰 제거와 에너지 협력 등 일본이 계속해서 재건을 지원해 줄 것을 확인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터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도 무인기 관련 지식 등을 통해 일본에 공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비아 외무장관은 이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장래에 회담할 수 있도록 이어가고 싶다면서 외상급의 긴밀한 연대가 정상회담으로 발전하는 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0: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폭격기가 27일 동중국해 상공에서 시코쿠 연안의 태평양 상공 등에 걸쳐 일본 주변을 공동 비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방위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달한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27일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동중국해 상공에서 일본의 상공에 걸쳐 비행한 중국군 폭격기 2대가 일본의 상공에서 러시아군 폭격기 2대, 초계기 2대와 합류해 동중국해 상공까지 공동 비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때 중국군 전투기 2대와 러시아군 전투기 1대도 비행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미 확인된 러시아군 폭격기 2대와 새로 날아온 중국군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합류해 시국

0: 후아바다 태평양 상공까지 장거리를 공동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는 중국군 전투기 4대와 러시아군 초계기 2대도 비행했습니다. 일련의 비행에 대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 경계 감시를 해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군과 러시아군 폭격기의 공동 비행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이며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방위성은 일본에 대한 무력 시위를 명확히 기도한 것이라며 양국의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한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미 국무부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일본과 한국 대표단과 함께 북조선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는 실무 그룹 회의를 수도 워싱턴에서 열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3개국 대표단은 북조선으로 인해 약 5억 7,500만 달러, 일본엔으로 약 930억 엔에 달하는 암호자산이 도난당한 피해 사례 등을 언급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도난 사례를 밝혀서 유럽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포함한 각지에서 북조선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응을 강화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북조선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서는 AI,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조선의 핵개발과 관련해 이달 열린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의견을 교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중국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3개국은 이번 협의에서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암호 자산 등을 훔쳐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는 자금 마련을 막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춘경,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의
0: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います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5: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5: 紹介する의
0: 태형
5: 紹介して의
0: います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旅行ですか?
1: 여행이에요?
5: 旅行은
0: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6: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5: はい는
0: 네,
5: 아치코치는
0: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아치코치 旅行しています.
1: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 보시죠. 일본어는
5: 니혼고
0: 니혼고입니다. 공부하다는
5: 벤쿄스루.
0: 태형은
5: 벤쿄시테 벤쿄시테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6: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0: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5: 仕事 仕事
0: 하다는
5: する
0: 태형은
5: して して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5: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1: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5: 히토츠,
1: 둘,
5: 후타츠,
1: 셋,
5: 미츠,
1: 넷,
5: 요츠,
1: 다섯,
5: 이츠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0: 대화에서 메밀국수를 셋 주문할 때
5: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